0: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.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. 사노라면 잊힐 날이 있으리다.
1: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.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. 못 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.
0: 그러나 또 한껏 이렇지요. 그리워 살들이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다.